0: I don't want to know if you're sick at heart, if you're bleeding, or if you're blessed.
1: 아, 세 번 하게 해서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.
2: 시작! 번데기, 번데기, 번데기, 번데기, 번데기.